나라는 그 take one 꿈을 참는 그 take two 실현하는 그 take three 우린 영화 같은 삶 속 가끔씩은 NG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들을 모르지만 그 아픔은

가버렸고 미래는 모르네. 두 갈래 길에서 숨 고르네. 벗어나고 싶어 이 캔버스의 틀.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들인 그늘. 난 그저 담담하길래 earth time 24/7 yeah baby I'm on time. 난 그저 오늘을 살아 1분 1초마저 같이

0: 그러니까 빌보드 가수 1위 가수 입장!
1: 입장 축하합니다.
2: 1위 가수를 부르시다니. 아,
1: 와 정말! 아유 생일도 축하하고.
2: 아, 야 너는 생일날 빌보드 1위 그거 한다?
1: 생일 선물 제대로 받았네.
3: 그러니까
4: 선물이 필요 없겠네 종국이.
3: 약간 이거는 뭐 말이 안 돼.
5: 제일 각자의 선물을 준다.
2: 빌보드 1위가 선물이지 뭐.
3: 네, 그렇지. 최고의 선물을 받았대 내 인생에서. 아 뭔 일이래 이게.
2: 오늘 딱 공식적으로 뜬 건가 9월 1일?
3: 오늘 난 격변사다 진짜.
1: 목요일 날 뜰 거라 아마 그게 딱 공식적으로 아, 그 차트에.
5: 토요일 날인 거 그렇잖아요.
0: 아이고!
2: 나
0: 빌보드 1위 가수 너무 늦게.
2: 아, 맞다.
0: 아, 죄송합니다. 아, 화이 갔다 와가지고.
5: 소감 한마디 하세요.
4: 네. 기가 막힌 소감이었습니다. 예.
2: 아니, 빌보드 1위 가수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리도 없고, 이거.
5: 형, 앞선 1위 가수 지금 6명 앉아있어요.
2: 아. 아. 건강이 좋아졌다.
5: 아. 다들 어땠어요, 어제? 저 어제 침착하게 일찍 자가지고.
2: 건강이
6: 나 좀 늦게 접해가지고.
4: 나도 어제 남준이가 보내준 거 보고 바로 한 병 깐 다음에 드링킹 하고 잤.
5: 아니 톡방에다가 제가
2: 못 잤어.
5: 제가 뜨자마자 보냈는데 아니 반응이 없어 다들. 자,
2: 아니 울고 있어.
5: 자고 있어.
2: 미안한데 그냥 울고 있었어. 미안해.
3: 나는 오늘 뜨는지 솔직히 몰랐어요.
6: 나도 근데 난 화요일 날이 나는 오늘일 줄 몰랐어. 날짜 개념이 없으니까.
7: 아니, 진짜, 나 진짜 오늘 저녁에 뜨는 줄 알았어.
4: 나 오후 1시 반 이럴 때 뜰 줄 알았어.
7: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.
5: 진짜 은퇴하고 싶었어요? 지금 발표해 은퇴 스키즈로 레전드다.
2: 죽을 때까지 음악 하려고요.
5: 종신선언 종신선언.
6: 뭐 한잔 할 거예요? 뭐 어떡해요?
5: 끝나고 뭐
6: 한잔 하지.
2: 끝나고 짧게. 짧고 빠르게 마시고.
6: 하지만 빌보드 1위 가수는 오한치를 막지 못했다.
2: 오한치?
3: 한번 해야지.
6: 아, 짧게 하고 끝내자.
7: 그렇지. 네 그럼 뭐
3: 오늘 한번 뭐예요?
6: 또 했던 것들.
2: 노무들이 노무들이
7: 노무들이 많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
5: 아니야 뭐 우리 초심찾기 프로젝트 하는 거지. 1위한 순간에서 노무들이
2: 초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
5: 아니 얼마 멋있어요 형. 빌보드 1위 가수가 딱 그날 데뷔곡을 연습한다. 와 진짜
6: 형 그 형 그 가사로 써요.
5: 어떻게 써? 나 오늘도 노무 드림을 연습했지. 동동동 이러면서
7: 그것도 웃기긴 하다. 1위한 날에 연습하는 거 노무들이 재밌는데.
5: 아 진짜
3: 연습해야 돼 형.
5: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뉴스 보면서 야 진짜
3: 미안해 못 잤어.
7: 진짜 대단하다.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. 여러분
5: 진짜 대단합니다. 네.
2: 대단합니다. 아유 뭐가 대단해요 빌보드 1위 가수.
7: 대단합니다.
3: 아 진짜 말씀하시는 게
7: 와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다 이거 보니까.
5: 와 진짜 이런 게 행복 아닐까?